0: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팀 루고월십 함께 지어져 가네. 오동나무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전하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나월십 음반 중에서 우주여 나의 마음이, 그리고 헤리티지 에스콰이어 면류관 가지고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송정미 김명식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어지고요. 김연희님 신청하신 노상신 나를 통하여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장윤영의 바닷길까지 다섯 곡 배송할게요.

장윤영의 바닷길 방금 들었고요. 앞서 김연희님 청하신 노상신 나를 통하여, 송정미, 김명식 함께 부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곡은 4715번으로 청하신 곡이었고요.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멸류관 가지고 만나월십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쉼을 위해 제주 올레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내일 목까지 욕심내어 무리하게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누워서 온몸에 통증을 마주했을 때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는커녕 목적지에 빨리 당도하겠다는 집착으로 보낸 하루가 어쩌면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의 속도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순례자를 뜻하는 영어 필그림의 어원은 들판을 가로질러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속도의 문명을 잠시 내려놓고 두 발로 대지를 밟으며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가 순례자입니다. 작가 밀란 쿤데라는 빠름은 망각과 하나이고 느림은 기억과 하나라고 했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비로소 소중한 가치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터전을 떠나 길을 나선 길 위의 신앙에서 시작됐습니다. 속도에 저당 잡혀 정작 중요한 영혼의 소리를 잊은 채 살진 않나요? 잠시 속도를 줄이고 주님을 향해 천천히 걸으며 이미 가득한 내면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복된 날 보내시길 빕니다.

이춘수님의 신청곡 안성진 성령이여 임하소서 전해드렸고요. 앞서 김도현 남궁송옥 주만 따르리 김영범 말씀하시면 그리고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우성 목사님의 칼럼 느림의 은혜라는 글이었습니다. 잠시 인생의 속도를 좀 줄이고 주님을 향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미 가득한, 이미 받은 그 내면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자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마커스 주님은 산 같아서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에게 여름철은 더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죠. 강아지들은 24도만 넘어가도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습도가 너무 높거나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산책을 하지 않는 게 낫대요. 땀샘도 적고 게다가 털이 있으니 당연히 더 더울 겁니다. 아스팔트를 피해서 잔디밭으로 걸으면 진드기 위험이 있어서 여름철은 이렇게 주의할 게 더 많지요. 강아지뿐 아니라 사람도 더위 먹지 않게 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온도가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습도까지 주의해야 하는 그런 계절 여름인데요. 그래도 더위도 추위도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순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불러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떤 날씨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첫 곡 축복의 사람 앨범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 전해드렸고요. 네, 같은 이름의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은 또 이렇게 가는군요 하신 조세피님. 네, 벌써 8월입니다. 8월. 조수와 내가 너희를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조준모가 부르는 곡이었습니다. 구루터기님 지금도 차량 안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방송 듣고 계신지요? 지난주 교회 권용현 권사님 100세 생신도 잘 치르셨지요? 건강하셔서 주일마다 출석하고 계시고 일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전 교인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369장 신청합니다. 권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구루터기님이 남겨주셨어요. 권영현 권사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매일매일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좋아하시는 찬송가 축하곡으로 들려드릴게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대환이 불렀고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복근이라고 아이들을 줄이셨네요. 그 큰일을 행하신 신청하신 곡 주일 은혜 받은 찬양인데 다양도 가족들과 나눕니다 하신 이곡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바다로 홀리온 앨범에서 들었고요. 예람워십 앨범에서는 그 큰일을 행하신 이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또 약간 늦은 곳은 다음 주까지 여름 성경학교 이어질 텐데요. 그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라 그런지 은혜가 넘칩니다 하시는 362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강찬이 부르는 하늘을 봐.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캐스팅 크라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아이디 배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098번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사랑 이야기 몰랐어요.

지금 들으신 이 곡은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라는 곡이었고요. 1000번째 정성원 김영우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진아의 목소리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으셨어요. 1부 끝곡 위러브 앨범에서 들려드릴게요. 찬양하라.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0: K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8월 첫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매추감사절로 은혜롭게 시작했던 7월 한 달 동안 무더위와 폭우로 힘겨웠던 우리에게 8월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명 감사와 기쁨으로 이 여름을 보내리라 다짐했는데 무엇이 그리도 분주했는지, 몸이 움직이는 자리에 영혼이 미쳐 도착하지 못한 듯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8월에는 한숨 돌리며 시원한 바람으로 땀방울을 닦아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크게 찬송을 따라하며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던 시절처럼 우리 심령에 섬김과 사랑의 파도가 물결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쉬어가는 한여름에도 맡은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빛과 소금 같은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소서. 이 여름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해 지역에 우리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지구 반대편에서 폭염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병상에 있는 환자들과 돌보는 가족들이 여름 동안 지치지 않도록 두 손 꼭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2부는 당신을 향한 기도 드리고 있고요. 이어진 곡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조소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라니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주리가 부르는 치유의 노래.

시우의 노래에 이어서 예순아의 치료자는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진희님, 아들은 동네 가까운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저는 버스로 3, 40분 정도 가야 하는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또 사랑스러운지요. 이제 그 아이의 아빠가 교회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꼭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아마 더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셨는데요. 네, 진희님 남편분을 위한 기도

한 영혼을 구하는 일, 주님을 만나 그 삶이 새롭게 되는 일을 주님께서 더 바라시니까요. 진희님의 남편분이 그 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추명자가 불렀고요.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했습니다.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한웅재 목사입니다.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이어서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 곡은 황유리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듣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곡이 있어서 연결해서 들려드리려고요. 김태형이 부르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은혜로 김태영이 불렀고요. 샬롬 노래 선교단 앨범에서 이 작은 나의 빛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안성진이 부르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모든 것 중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영화 쇼생크 탈출 중 앤디의 대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가난한 농가 출신의 감리교 목사인 키숌입니다. 키숌은 무려 1200여 편의 시를 썼는데 창작 찬송시는 10여 편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성경 구절들을 의역한 것이었습니다. 기숌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작곡자에게 내 생애 중 대부분은 정말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찬송을 쓰기 위해 성경에서 소재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는 기숌 목사가 예레미야애가 3장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 그 성경 내용을 의역한 것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0: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을 잘못이라 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합니다. 말을 잘못할 때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미루다가 일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했다는 사실보다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끄러워 보여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감추는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틀렸을 때 돌아보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이란 사실 우리 꼭 기억하면서 살기로 약속해줘.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회로 알리와 소양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요. 회개의 아주 근본은 주님께 돌아서서 그곳을 향하는 거죠. 예. 오늘 이 두 시간 동안 주일엔 찬양도 많이 보내드리는데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 만나서 여러분 정말 정말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고 예,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일어나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바쁜 중에도 옆에 계신 분에게 조이포유 알려주시고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 게시판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로만 16, 19, 세 갑니다.

네, 위드의 로맨 16, 19센트 그리고 세이머들이 주가 일하시네까지 듣고 왔습니다. 브라이언 킴이었죠. 네, 감사라는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오늘 오후도 고고 싱 하시면서 야 이거 행복의 열쇠 중에 나오잖아.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이렇게 맑음을 정숙이님 정답입니다. 진짜 항상 감사라는 건 수많은 상황이 있는데 항상이라는 건 그 모든 상황에 똑같이 감사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우리 그냥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꺽꺽꺽 경경경경경공만큼 지혜로우시니 뭐 우리가 그분이 당장 실수하시는 분도 아닐 테고 전능하시니 뭘 해도 결국엔 주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한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결국 마무리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주일 성수 마치고 서울 성수 마치는 게 없는데 주일 예배를 마친 거죠. 네, 김진아님 오늘 점심 초당 옥수수 홍천 감자 꿀차 수박 에피타이저 겸 디저트까지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네가 고마워 하실 텐데 아 그냥 이것만 봐도 시원해지고 그냥 배부르고 하네요. 맛있게 드세요. 교회에서 밥 안 드시고 오늘 나와서 드셨나요? 네. 자 다미의 위로 그 다음에 김단비의 긍휼 그 많은 사역자가 함께하죠. 은혜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주일에는 연주곡 보내드리죠. 오늘은 심삼송 형님이겠죠. 심삼종. 네. 너무 좋은 연주자죠. 착하고. 네,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찬양으로, 목소리로, 가사 있는 목소리로 같이 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네, 까지 쭉 듣고 왔습니다.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란 말도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 말입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시간이죠. 사평로. 네, 벌써 1부 끝나가네요. 2부에서 만날게요. 한재호. 네, 꽃들도.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내가 어렸을

0: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라스트 나의 등 뒤에서로 2부 출발했습니다. 8월 2일 주일. 여러분, 8월 달은 더더더 행복하시고 7월까지 뭐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아쉬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채워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을 응원할 테니 여러분도 저를 또 응원해 주세요. 저도 응원이 필요하니까. 자, 응원의 글은 여기다 남겨주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루 인보 게시판입니다. 자, 북 한국 싱어즈입니다. 주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리고 러빔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조이포이 좀 알려주세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멈춰 있는 것 같죠?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누굴 위해? 여러분을 위해 말입니다. 헬스 여신님이 지난번에 단장님 말씀에 큰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직한 직장에서 자존감 바닥치고 내가 너무 못난 사람 같고 선배들과 비교하며 그렇게 출근 전에 성경 읽으며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단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멘트가 큰 위로가 됐었다고 하시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젠 잘 지내고 계시죠? 자존감 팍팍 올리고. 맞아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거는 크리스찬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살고 최선을 다하면 어느 날 누구보다도 빛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진짜. 네. 그죠? 예,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달려갈 뿐이에요. 뭐 그 끝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만 믿고 달려가는 거죠. 상급, 하늘의 상급. 이 땅에 뭐가 주어지든 상관없어요. 주님, 주님 위해서 하늘의 상급 보고 갑니다. 이러면 돼요. 우리 한번 뛰는 거, 찬양 중에 뛰는 것 좀 모아볼까요? 달려요. 네. 한사랑의 노래 준비했고요. SES의 네, 달리기도 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그리고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강찬의 찬양까지 우리가 걷고 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것 같대? 오늘은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이 음반이 나올 당시에 이제 하덕규 목사님과 저와 아주 가까워지기 시작한 때인데, 그때 이 노래를 만들었던 그 앨범은 그냥 CCM이죠. 네.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로 모든 노래가 만들어졌고요. 그 중에 이 노래가 큰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 대중 모든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죠. 내가 내 속에 너무 많다는 것은 치유되지 않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를 만나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완전히 없애면 제일 좋지만 그게 예수를 담는 과정에서 점점 없어지는 거죠. 완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할 수, 사람으로 보면 가능할 수 없는데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을 흉내라도 내자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그 예수를 만나면 치유되고 치유되면 다른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새들이 왔다가 가시에 찔려 날아갔지만 지금은 둥지를 치고 새끼를 낳고 아득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곳이 되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 이 곡 어때는 가시나무로 준비해 봤습니다.

하시니 우리가 성령의 것을 성령에 순종하기 하면 그분은 떠나지도 않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힘내세요. 힘. 힘내라 힘. 그리고 옆에 교회 지금 계신 분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꼭 조이포유 알려주셔서 믿음의 생활에 큰 힘이 되도록 함께 손잡고 걸어가도록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기적이 일어나네. 네, 캠퍼스 워십의 찬양 준비했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 세상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주저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절실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불안감이 앞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것이 우리가 원했던 삶이라는 걸 되새겼다. 우리 나이를 생각해보면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터였다. 어차피 나이가 더 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는 방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때가 되면 편안히 쉴 시간이 차고 넘칠 터였다. 70대 노부부 린 마틴, 팀 마틴의 세계여행 에세이 즐겁지 않으면 인생이 아니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이사야 58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8월의 첫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500년 전 유럽은 인쇄술이 막 꽃을 피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팸플릿 하나, 풍자화 한 장이 하루아침에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리던 시대였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거친 논쟁가였고 동시에 험한 말의 표적이기도 했죠. 루터는 10계명 제8계명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풀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라. 단순한 도덕적 권고가 아닙니다. 달라붙인 말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를 직접 살아본 사람이 내놓은 규칙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시대도 그 시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SNS 한 줄이 하루아침에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시대이니까요. 주일 오후 루터의 그 오래된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지난 한 주간을 조용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마틴 루터가 작곡한 성령 강림절 찬송 Komm Heiliger Geist Herre Gott 오 성령님 주 하나님 어서 오소서를 드레스덴 십자가 합창단의 연주로 듣고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성가 예수는 우리의 기쁨 설 무테트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고형원 곡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송은경과 부흥한국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마틴 루터의 곡 오 성령님 주 하나님 어서 오소서를 드레스덴 십자가 합창단의 연주로 이어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성가 예수는 우리의 기쁨 서울 무테트 합창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함께 하시죠. 먼저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김대환의 목소리로 듣고요. 이어서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한 찬송 The Lord My Shepherd를 스코틀랜드 민요풍 선율 브라더 제임스 에어에 붙여 부른 곡 준비했어요. 케임브리지 킹스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윌리엄스가 가사를 쓰고 존 휴즈가 작곡한 영국 웨일즈 찬송 Guide Me, O Thou Great Redeemer 위대하신 구속자여 나를 인도하소서를 세인트 마이클스 싱어즈의 연주로 듣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위대하신 구속자여 나를 인도하소서 메마른 이 땅을 지나는 순례자처럼 저는 약하나 주는 강하십니다. 주의 능한 손으로 저를 붙드소서 하늘의 양식이여 하늘의 양식이여 제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때까지 먹여주소서 세 곡 함께 전해드립니다.

김대환의 목소리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그리고 더 로즈마이 셰퍼드, 케임브리지 킹스콰이어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위대하신 구속자여 나를 인도하소서, Guide me, O thou great redeemer, 세인트 마이클스 싱어즈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고난과 유혹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담고 있는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을 낭독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14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의 목소리였고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러빔의 찬양으로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김형미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신혜숙님이 보내주신 곡 이 땅은 이윤화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박혜동님이 보내주신 옹기장이 선교단의 하나님의 약속 위러브의 오라 우리가 전해드려요.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쁜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화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같은 상황인데 사람마다 빈칸을 다르게 채웁니다. 정보가 부족할 때 인간은 그 빈칸을 자기 감정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500년 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라. 빈칸을 채울 때 가장 선한 방향을 먼저 시도하라는 거죠. 판단을 서두르지 말고 성급한 결론을 유예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더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주일 오후 다가오는 한 주간에 우리는 관계의 빈칸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 하지 않나요? 산다는 건 뭘까? 요즘에는 조그만 어린애들도 야, 산다는 건 뭐냐?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 올포원 식구들께도 여쭤보고 싶네요. 산다는 건?
1: 질문으로 먼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2: 엄마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렇지만 아이고. 이보다 복된 일은 없다.
0: 그쵸.
3: 그 잘생긴 걸 숨기고 산다는 건 와, 힘든 일이다.
4: 진짜 잘 숨기고 계시네요.
5: 치가 하나도 안 나서 진짜.
6: 너무 숨겼네.
3: 진짜 안 숨겼어. 네.
4: 산다는 건 좋은 거지. 굳이 맞은 장사장수.
7: 이쪽 시대의 네. 사람은 네. 아니라서. 네. 이 진짜 저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굳이 맞은 삶인 거 맞죠?
8: 사는 게 힘들잖아요. 힘든데, 힘들어서 재밌는 것 같아. 그걸 이겨내니까. 근데 그 이겨낼 힘이 나한테는 없었는데, 믿음이 힘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은 보이진 않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힘든 삶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그 열매를 맺고 하는 게 재밌어. 네.
6: 못 살 것 같은데 사라진다는 거. 그거 경험하는 게 인생인 것 같지 않나. 저거 될까? 근데 살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냈어가 아니라 저는 살아지네.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9: 저는 한번 해보라고 하는 선물인 것 같아요. 한번 해봐. 실수해도 괜찮아. 한번 해봐.
0: 고생과 희생은 좀 덜하고 편하게 살길 바라는 요즘 시대에 인생의 진정한 보람은 어디서 오는지 목사님들의 내 평생 살아온 길 설교를 통해서

0: 대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1: 제가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 좋아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저는 전쟁 중에 태어난 피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더 가난하거나 힘들 수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가 뭐 청년 그때까지도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늘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그것이 주는 고통과 어려움을 뭐 저도 아는 사람이죠. 그랬고 그 다음에 보통 요즘 청년들이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가 돼서 너는 좋겠다 나는 흙수저가 돼서 그러는데 저는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저는 완전 흙수저 대표 선수더라고요. 내가 흙수저지. 나는 우리 부모님 참 존경하고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수저를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흙수저라고. 가난하셨지, 피난민이시지, 사회적인 신분 낮았지, 학교 수여하셨지. 이제 그러니까 뭐 아무도 그 물려받은 것 만만치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사회성이 거의 부족했어요. 그 사람 만나는 게 참 힘들고 난 혼자 있는 게 좋고 나는 그래 감옥에 가도 독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한다는 무섭다는 독방이 그게 왜 무서울까. 좋은데 혼자 내버려두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고 사람이 참 무서웠어요. 사람 대하는 게 참 무섭고 그 다음에 열등의식이 참 많고 그래도 공부나 잘했으면 희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 못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우리 부모님 생각하거나 내 성격을 생각하거나 내 실력을 생각하거나 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별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했어야 되는데 제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60 해갑할 때 우리 큰아들이 미국 유학에 가 있었었는데 해갑이라고 올 순 없잖아요. 공부하던 아이가. 그래서 축하 메일을 보냈어요. 아부성.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40대 이제 그 작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목회 꽤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치열한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개혁한다고. 교회 안에서 사람 주인 노릇하는 꼴을 못 봐서 그 기득권층하고 싸우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해서 사실은 죽도록 힘든 목회를 했는데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또 재밌더라고요. 치열하니까 재밌잖아. 심심하지 않잖아. 피 터지게 살았는데 죽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았는데 난 우리 아들 말처럼 나도 그때가 전성기였어. 살아있는 것 같았어. 싸웠으니까 내 나름대로 옳지 않다는 것 했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 말이 아버지 40대 전성기였습니다. 근데 50대 보니까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입니다. 제가 그때 저 높은 때 순위계 50 넘어서 막 개척하고 그게 교회가 막 커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그때가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정말 목회 재밌고 보람있고 의미있었고 50을 살았어요. 60이 되면서 제가 은퇴를 조금 일찍 하고 그때는 NGO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쪽으로 풀어가지고 이제 그래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는데 그것도 재밌었으니까 우리 아들 말이 아버지는 그때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는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또 흥분해가지고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0이 전성기는 무슨 전성기야? 암에 턱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는데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암에 걸리고 지난 3년이 전성기였어요. 돌이켜보면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 거예요. 사회성이 떨어져 열등의식이 있어 사람 대하는 건 무서워해.

0: 하는 거 싫어해. 가난해. 공부 잘 못했어. 탁월한 거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걸어온 길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하는 시인의 시가 있어요. 김남저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예요. 내야 흙이었는데 밀랍이도 불켜시고 한평생 도리한 걸 오게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아이 꼭 내 말이에요. 난 흙인데 밀랍이도 불켜시고 한평생 막 굴러다니는 돌인데 나를 옥이라고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120% 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좋아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난 젊은이들에게 흙수저, 야 나도 살았어. 나도 이만큼 됐어. 나 흙수저 대표 선수야. 공부 잘 못했어. 탁월한 거 없었어. 나는 인류라는 학교 다녀본 적도 없어. 아, 그랬는데 야 이만큼 됐으면 괜찮지 않냐. 그런데 제 스스로 물어요. 어쩌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잘 믿었어.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 붙어있었지. 포도나무에 붙어있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느냐 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 맺는, 축복받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단 하나의 조건은 붙어있는 거더라. 난 다른 거는 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요건 붙어있었거든. 그랬더니 내가 기대치도 못했던,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내 평생 살아오는 길이 인간적으로 보면 순탄하거나 평탄하거나 좋지는 않았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역경이 있었는데 하나 여기 하나 딱 붙어 있었더니 열매가 맺더라고. 내가 증인이지. 내가 증인이지.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온 길 했더니 야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예수 믿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평생 살아온 길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나 같은 못난이도 나 같은 흙 같은 존재도 이렇게 밀랍처럼 옥처럼 쓰임받는구나 하는 거 간증하고 싶었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야 흙이었는데 밀랍이듯 불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오게 뭐냐 그것이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하나님 제 간증입니다. 흙수저 대표선수입니다. 잘난 것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냥 붙어 있었더니 정말 열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맺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꿈도 꿔보지 못했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저 타령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아멘. 그 주제가 내 평생 살아온 길인데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 사역 되게 오래 하게 됐는데요. 자주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이었거든요. 이제 1990년도에 대학에 들어갔고 경험하면 안 될 경험을 해버린 거죠. 이제 갑자기 그 청소년 캠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선배 중에 한 분이 시골에 있는 경남에 있는 한 섬 출신이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담당 교육자가 오면 6개월이면 떠나버려. 그러니까 이게 한이 이렇게 쌓이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수련회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수련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학생들이 참 답 없는 꿈에 헌신하고 했었잖아요. 그게 모였는데 한 1,200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데요. 한 800명 들어가는 공간에 1,200명을 집어넣었어요. 에어컨도 없는데. 더 대박은 진짜 시골교회 권사님들이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해주고.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 정말 상황은 말도 안 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3박 4일을 했는데 사람의 변화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는 그냥 뭐 이렇게 뭐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한 10년, 15년을 무명이 아니라

뭐 이름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부른 대로 갔던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집회 중에 갔는데 세 명이 앉아요. 세 명이. 얼마나 소리 질렀던지 뒤에 선배가 야 소리 좀 그만 질러. 3천 명 모은 줄 알았어. 저한테는 그 아이들이 3천 명이었던 거죠. 그런 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전에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한 후배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중등부 애들 수련회를 봐달라. 가면 안 되는데 중등부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산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었는데요. 딱 들어갔는데 딱 느낌이 와요. 지금도 그래요. 찬양하는 거 보면 야 오늘은 예수님 대신 내가 죽겠구나. 보니까 교회들마다 그래요. 찬양인도를 하는데 애들이 200명 중등부가 200명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명도 찬양을 안 해요. 찬양인도자는 눈을 감았어. 눈을 뜰 수가 없어. 선생님들은 애들 중간에 안 앉아. 이런 게 특징이거든. 저 뒤에 이렇게 일렬로 쭉 앉으시고는 다리 닦고 오고 그냥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끝났다. 제가 생각보다 잘합니다. 네, 엄청 잘하는데 아무리 해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거의 베드로 느낌이더라고요. 고를 때 아내가 보고 싶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아내가 보고 싶다는 건 인생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뜻인데 이제 뭐 이제 기도회를 시작을 한 겁니다. 죽었고 이제 청년자에게 힘든 게요. 기도회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제가 멈추면 애들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나가는 거지.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눈을 딱 떠봤어요. 싸해가지고 200명이 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고 나와버렸어요. 그날 숙소까지 걸어가는데 뭐 숙소가 뭐 좋겠습니까. 기도원인데 눈은 펑펑 내리고 한 몇 미터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투정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청소년 사역은 은퇴입니다. 여기까지인가. 나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5만 대 안 가본 데 없어. 산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집회하다가 진애한테 물려보기도 하고 별의별 일 경험이다 했는데 하나님 딱 그때 저한테 그런 음성 잘 안 주시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네가 거기 있어서 참 좋구나. 네가 느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근데 그날 제가 사역적인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역을 처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속에는 사명이지만 겉으로는 아, 또 안 불러줄까? 묘한 감정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무의식 속에. 근데 그날부터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종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지. 그리고 집회 어쨌든 끝났어요. 2박 3일 동안. 그러고 있다가 마음속에 이제 기억 속에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교회는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5년 뒤에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기 낳고 까먹잖아요. 집회하고 까먹어버렸어요. 5년 지나고 다시 가기로 한 거예요. 갔는데 교회가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중학생들을 갖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5년 안에 교회가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근데 첫날부터 그러니까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5년 뒤에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제가 치유받는 집회 같은 거예요. 집회 딱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이제 숙소에 딱 있었는데 이제 씻고 이제 자려고 딱 그러니까 누가 똑똑똑 그러는 거예요. 뭐 또 간식 갖다 주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남자 청년 5명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식을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 편히 앉아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저희가 중3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목사님 그 수련회 때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야 그러면 표시를 해야지. 나 그때 종교 바꿀 뻔했어. 야. 애들이 막 웃으면서 인생이 바뀌고 그 아이들이 교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아, 내가 반응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반응이 없다고 변화가 없는 거 아니다. 오늘 당장 어때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전 지금 상가교회에 있거든요. 근데 상가교회에 앉아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되나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내가 했지? 내가 산 게 아니라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길도 내가 뭐 엄청난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내 인생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 쓰신다면 영광이고 찬양이고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겠냐.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

0: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평생을 그리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오늘도 오롯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1: 주여
0: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참 많은데 가장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오늘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기쁨과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아멘.
1: 아 좋다.
3: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감이 됨이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본문을 읽으면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누가 탁 떠오르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키 작은 삭개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돌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분은 참 대단만큼 독특한 분이었습니다. 약 20년 동안 한 남미의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단기 선교 왔다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줄 와서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무도 선교사가 안 오려고 하니까 20년 동안 그곳에서 원주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보살피고 이랬는지 20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연애할 시간도 없으니 결혼도 못했습니다. 싱글로 살아가고 계셨던 거죠.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그 선교원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20년 동안 헌신해서 그 황무지 같은 것이 아름답게 바뀌고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때가 포인트잖아요. 우리는 또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모시고 저녁에 탁 차를 한잔하면서 선교사님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면 우리는 헌신이 부담스러우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20년을 넘는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1초도 주저 안 하고 사투리 섞인 말로 저는 몰라요. 저는 삭개오 이야기에 돌 무화과 나무 같이 그냥 이곳에 서 있었어요. 저는 몰라요. 그냥 삭개오 얘기 나오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처럼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끝. 너무 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조금 길게 얘기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까요? 선교사님 머리를 긁으면서 약간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는지 제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분의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키 작은 삭개오가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에 오른 덕분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하죠. 그래서 그냥 묵묵히 20년 동안 돌 무화과 나무처럼 이 땅에 있었습니다. 같이 일하고 울고 웃고 말씀 전하고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타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만나더라고요. 그게 답니다. 순간 이야기를 듣는데 울컥한 거예요. 너무 소박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 진심이 담긴 삶의 녹아진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분위기, 그 부끄러워하시던 모습, 그 사투리, 그러나 진심을

0: 살아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거듭 깨닫습니다. 너무 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보라고 주신 인생의 축복입니다. 멋지게 유명해지고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내 자리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조용히 서 있어도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리의 묵묵한 삶을 보고 예수님의 한켠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백향목처럼 화려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운 여름 그 잎사귀로 그늘어지고 밑둥이 뚱뚱해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거기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밟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박하고 한결같은 저의 모습 또 거창하지 않지만 진실한 우리의 모습이 나무처럼 조용히 서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너 정말 아름다운 나무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백향목 나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멋진 나무가 아니지만 주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그저 조용히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저는 부끄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네가 아름다운 나무처럼 귀한 일을 했어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올포원 MC로 이 자리에 있는다는 게 어떨 땐 굉장히 행복하지만 또 어떨 때 힘든 순간은 목사님들의 말씀 들으면서 막 울컥할 때 울음을 참으면서 멘트를 해야 될 때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눈물을 한 방울 흘렸는데 그만큼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죠. 세 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산다는 거 정말 축복이고 너무나 매력적이구나 싶었어요.
2: 산다는 거는 뭐 짠맛, 쓴맛, 매운맛 다 있구나. 네. 그 맛 보고 싶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3: 제가 뭐 돌 무화과 같은 존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삭개오 같은 사람이라도 됐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4: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션을 주시면 그래도 묵묵하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돌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한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또 어떤 생각을 좀 하시면서 또 그 일들을 지나가시는지 또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또 도움이 되시는지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우리 지난회 때 네. 녹화할 때 찬송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녹화 전에 내가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목회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가 많아요. 상처도 있고 근데 상처받고 힘들 때 제일 어려운 건 설교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아 힘든 거는 그 상처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까지 설교가 안 풀렸어요. 미치겠더라고 피가 마르고 근데 정말 힘들어서 잠도 잘 수 없지 자도 안 되고 조금 쉬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는 그 찬송가가 내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거든요. 네. 그게 이게 툭 터졌어요. 근데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근데 그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가 차니까 설교 후딱 됐지 뭐.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은혜가 많아.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은혜는 없거든. 못 벗어가니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인데.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으면 뭘 또 주시려고 그러시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6: 그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은 은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펙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뭐 진짜 뭐 잘생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있어야 되거든요.

0: 조금 애매했어요. 전체적으로.
1: 잘 생기셨는데.
0: 그런데 그런 생각 별로 못하고 이렇게 쭉 살았거든요.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게 이제 10년을 넘어가고 20년 넘어가고 30년 넘어가니까 나는 전문가를 한 적이 없는데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가만 지나보면 내가 그 시간을 견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뭐 차도 잘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배낭 하나 메고 일주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숙소에 들어오면 속옷 빨고 그러니까 진짜 뭐 삼각김밥 하나 붙잡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되게 허름한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와, 씨, 너무 행복한데? 너무 감사한 거. 그러다 제가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탁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뭘 지킨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시간을 살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어떻게 되게 잘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는 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기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림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도우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서게 하는 거지, 내가 그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돼서 내가 해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 한번 인식하게 되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대학 지금 당장 뭐 가고 못 가고 지금 우리 아들이 고3이거든요. 그 애가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특목고 다니다가 고3 때 지금 실용음악을 한다. 실용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겁이 나니까 자꾸 이제 재수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아주 야, 넌 어떤 학교 가고 싶냐? 그랬더니 가까운 학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학교 경희대가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생각이다. 그랬더니 아, 그 쉽지 않을 것 같다. 야, 자기가 붙어도 실력이 안 돼서 못 다닐 것 같다는 거예요. 야, 가보면 다 똑같다. 가보면 다 똑같다. 그냥 가면 된다. 그러니까 뭐 붙던 떨어지던 그 중요한 거 아니다. 하기 전까지 쫄지 마라. 아빠도 살아보니까 쫄 일이 많았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이 정신 되게 중요한 거다. 가보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하다. 그 말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1: 멋있다.
0: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2: 평탄한 길만 가면 물론 좀 쉽고 힘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험한 길을 가면서 분명히 마주치는 그 장면들이 또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끌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평생 걸어갈 길 믿음으로 또 주님으로 승리하길 바라실 텐데요. 평생의 노하우 조금이라도 좀 전수받아 보도록 하죠.
3: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4: 평탄하지 않아도 좋아. 평생토록 주님만 계신다면 질문 타임.
3: 근데 저도 이제 우리 강원도 목사님, 우리 또 권호 목사님, 우리 김동호 목사님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서 관객들께 웃음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런 돌무화과 나무같이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호 목사님께 그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이 헌신해야 될 때와 그리고 장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헌신해야 될 때인지 장소인지 할 수 있냐. 어렵네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시간과 그 장소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마음의 불이 꺼지지 않아. 나는 정말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 거야. 나는 아무리 반응이 없어도 웃기면서 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내적으로 확신이 되면서 열정이 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되겠고 외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외적인 또 확신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외적인 확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가 내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신비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어느 순간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인도자가 되어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적인 이런 열정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얘기만

0: 계속 하는데 집이 어려우니까 영어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학원에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쉽게 가르치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교육자적인 성도적인 게 있으니까 정신교육까지 하니까 어른 애들이 막 마음을 닫고
1: 목사님 얼굴도 미국 사람 같아.
0: 목사님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편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열정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청소년 단체에서 부름 받았는데 거기는 20만 원을 주겠고 한 번 집회를 하면 학원은 한 달 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할 때
1: 글로 가야죠.
0: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 목사님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이 목사님처럼 그쪽으로 결국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점점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나는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외적인 어떤 뜨거움이 있는가, 동시에 또 바깥쪽으로,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바깥쪽으로 하나님이 어렵겠지만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뜨거우신가요?
3: 네.
2: 지금입니다.
4: 사실 요즘은 네. 다들 조기 은퇴를 바라는 시기잖아요. 빨리 이 일 하던 거 때려치고
2: 편하게 살고
4: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 뭐 카페를 열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김동욱 목사님께서는 한평생 목회이기를 계속 쭉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몸도 사실은 편치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헌신과 수고가 사실은 뒤따라야 하는 건데 그래도 새 일을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5: 저는 은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월급 받는 일에서 은퇴한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직업은 일하고 싹 받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런데 그건 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후배도 있고. 그래서 월급 받고 목회하고 하는 일은 저는 이제 65세를 정했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이라 해서 고난로 끝냈어요. 그런데 내가 돈 받는 것만 끝냈지 일을 끝내겠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 이제 돈은 그만 받겠다. 그동안 먹여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는 그건 그만하고 그냥 이제는 순수하게 돈하고 관계없이 일하자. 근데 일이 재밌거든. 일이 재밌어요. 얼마나 보람 있는데. 그래서 아까 강 목사님 그 반응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낙담했었지만 몇 년 후에 5년에 갔을 때 무릎 꿇고 이런 재미들이 있는 거거든.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제 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암 환우들을 위한 집회도 하고 이제 그 유튜브 방송도 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것 같아. 그 제 집회에 오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암 환자들 좀 많이 다루고 가시니까. 근데 그 따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그 몰핀도 듣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었는데 목사님 그 날기세와 CMP 그 집회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기암 환자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때문에 천국을 살았다. 세상에 이거보다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 그걸 왜 안 해. 그거 안 시켜주니까 못하지. 시켜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그래서 그 일이야.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바라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죽음도 얘기했었는데 죽는 날까지 그 유튜브 방송하고 죽는 날 그리고 설교하다가 이렇게 탁 죽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노란다. 지난 시간에 화룡점정 얘기했잖아. 네. 죽은 거지. 죽음의 화룡점정이라 그러는데 아 그렇게 일하다가 탁 죽으면 그게 화룡점정 아닐까. 재밌어. 일이 재밌는 거야.
4: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많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내야 될 일들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끝까지 좀 한평생 완주해보고 싶다. 저도 그런 욕심이 들었는데요. 지금 후회하면서 또 삶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

0: 아, 어디에 정말 얘기해야 될지 말도 못하고 마음앓이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1: 맞아요.
0: 네.
1: 이거는 정말 가정인데요. 목사님들께 그 타임머신이 허락된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셔서 무엇을 바꿔놓고 싶으신지, 또 그렇게 되면 정말 인생에 후회가 없으실 것 같으신지, 인생 조언을 좀
0: 네, 재밌는 가정이네요. 네.
2: 나는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고 싶어. 뭐 어느 때나 좋았어요. 아주 힘든 때도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거긴 가고 싶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갖다 놓으세요. 그냥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디를 가라면 거기서 뭐 30대로 가서 30대 하던 일을 하라면 거기서 또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특별히 바꾸고 싶은 건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그냥 어디다 갖다 놓고 싶은 데 있으면 놓으세요. 나 열심히 거기서 또뭐 해볼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0: 그래도 다시 가신다면 아마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재밌게
2: 그렇죠.
0: 살아도 될
2: 그렇지.
0: 것
2: 그
0: 같아요.
2: 상황에 맞게.
0: 네.
2: 그렇지.
3: 그전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요. 지난번에 싸이월드 한번 열렸는데, 아, 애들 어릴 때좀더 놀아줄 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좀 열심히 했어요.
0: 네. 놀이공원도 굉장히
3: 예,
0: 열심히
3: 엄청 많이
0: 다니시고.
3: 갔거든요.
0: 네.
3: 근데 그것까지만 했던 것 같아. 잘못 놀아줬어. 딱 가고 인상 쓰는 거야. 에버랜드를 제가 한 400번 갔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없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근데 가서 좀잘 놀아주고, 그 이뻤을 때좀더 안아줬으면.
0: 더 진하게.
3: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사무치지, 막 사역을 더 열심히 하거나 그랬으면 제가 변사체가 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내한테 좀더 잘해줄 걸. 그러니까 그때 애들한테, 야, 좀더 잘해줬으면 좋았겠다. 이게 한번.
2: 강 목사님 400번 갔다면 대단한 건데, 놀아줬다는 말을 썼거든요.
3: 예.
2: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제가
2: 놀아주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
0: 놀아주는 건 한계가 있는 것
2: 근데 저는 뭐 전혀 못했던 사람인데, 우리 아내가 아이하고, 우리 아내는 아이들 셋, 사내 아이 셋, 손주 다섯, 조금씩 여섯인데, 우리 아내가 잘 놀거든요. 근데 보면 놀아주는 게 아니야. 보통 부모들은 놀아줘.
4: 노는 거지.
2: 우리 아내는 보면 놀아, 그냥.
4: 같이 놀아.
2: 같이 놀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알아요, 그 차이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제 집회 가고 그렇게 하면 사택에 옥상이 있는 집이었어요, 인왕산 아래쪽에. 그러면 텐트 쪽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셋 데리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에 매트 깔고 누워서 밤 되면 잠자리도 산으로 가요. 잠자러 가는 잠자리 보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놀아주질 않았어. 강 목사는 놀아줬으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놀아야 돼. 근데 그건 사실 쉽지 않아.
4: 아유. 저는 이 질문,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타임머신 한 번만 허락하신다면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타임머신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좋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싶고, 잘 마치고 싶어요. 지금은 크게 뭐, 무슨 일을 하고 성과를 낸게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자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오늘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제 인생이 그릇이에요, 그릇. 이가 막 빠졌어요. 그리고 깨졌어요. 틈도 보여.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보니까 그 깨진 고기로 빛이 쫙 나와. 그게 뭐냐면 깨지고 이나간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갈라진 틈으로, 이빠진 그 틈으로 그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나오는 게참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깨져도 좋고, 그릇에 금이 가도 좋고, 구멍이 나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삶에 주님이 있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 평생 사는 길은 아니고, 우리 목사님 사신 거에 조금 이제 밑에 사이거든요. 근데 느낀 건 뭐냐면, 그걸 모르고 자기가 빛난 줄 알고 에라이 하고 그걸 갖다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살고 싶기보다는

0: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주님과 끝까지 살아나고 싶습니다.
1: 아, 목사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참 그 조각조각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래서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참 즐겁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올포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함께 나눠볼까요?
2: 네, 서울 대학로에서 우리 이민정님이 또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친구들에게 전도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요즘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쉬기 바빠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게으른 탓이겠죠? 근데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필요성도 느끼지만 일단 집에 도착하기만 하면 쉬고 싶다라는 생각에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 이민정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우리 대표로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3: 쉬는 게 지겨울 만큼 쉬어야 돼.
4: 이게 명언이에요.
1: 지금은 쉼이 필요하다.
3: 아, 그럼 지금은 쉼이. 엘리야가 지쳤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먹고 자고 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먹고 자고 쉬는 것 자체를 다 게으른 것만 생각하고 신앙 없는 것만 다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쉬셨는데 하나님도 쉬셨는데 그래서 그 쉬어야 할 때 아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전도됐었는데 라고 하면 사실 지금 힘이 빠져서 못하거든. 근데 지금은 쉬어야 할 때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해서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쉬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4: 맞습니다.
3: 차라리 쉬는 거나 잘하면 좋지.
4: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러거든.
3: 그래서 그냥 그 우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해요. 맞아요. 지금은 조금 지쳤으니까 쉬시라고 하나님 쉬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지쳐서 그랬을 때 애가 너무 열심히 해서 아 내가 아빠에서 뭘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야 그냥 좀 잠 좀 자라. 그냥 좀 자라. 이제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이민정 씨한테는 지금은 좀 쉬시고 평생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또 이게 충분히 쉬어지면 저분은 그냥 못 쉬어요. 쉬어지면 그 다음에 본분을 찾거든. 그래서 쉼이 없이 전도 못해요. 성경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평생 읽었는데 며칠 안 읽는다고 뭐 죽나 뭐.
1: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주먹을 꽉 쥐려면 다시 주먹을 놔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민정 씨에게 지금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귀한 질문 답변 나눌 수 있어서 저희도 참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올포원의 질문 타임 이용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참여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내 평생 살아온 길은 나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3: 그냥 목사로서 상투적인 것 같은데 은혜였지 뭐. 내 힘으로 된 게 아닌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하면 그게 은혜지 뭐. 네, 은혜다.
5: 내 평생 살아온 길 하나님의 커리큘럼.
0: 저는 하나님 손잡고 산을 오르고 계곡을 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1: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 어떤 은혜 받으셨을까요?
6: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이렇게 살고 싶다. 목사님 삶처럼 목사님들 삶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 네.
7: 저는 추억 여행이다 해서 하늘에서 이제 영원히 나눌 추억을 만들 시간 주셨다.
2: 내 평생 살아온 길은 동행이다. 혼자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 충격받았어.
8: 짬뽕을 하면 가족여행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여행.
1: 네, 자 인생 교훈 많이 배운 시간 든든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배운 사람들답게 끝인사도 좀 단단하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2: 내 평생 살아갈 길 주님과 발맞춰서 기쁘게
1: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

0: 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무엇보다 갈라지고 깨진 시멘트 길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여기저기 기워진 길은 깨지고 갈라진 삶을 다시 덧대고 덮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닮았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내 마음의 금도 누군가 메워주는 느낌을 받곤 한다. 깨지고 덧대고 다시 깨지고 또 덧댄 우리 동네 길과 담이 나는 좋다. 유동은의 사진 에세이집 어떤 동네 중 시멘트길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6개월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자라고 또 지혜가 깊어진 모습들도 있다는 거 하나쯤은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예전에는 누군가의 한마디로 하루 종일 마음이 쓰였는데 이제는 뭐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다. 이렇다면 좋은 변화일 수 있고요. 성장하는 거죠. 예전엔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루 종일 힘들어하고 하루를 망쳤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계획을 수정을 해서 플랜 B 다시 시작할 줄 알게 됐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눈에 띄는 거창한 변화나 어떤 성과가 내 삶에 보이지 않더라도 어쩌면 삶의 무수한 경험과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의 속사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주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8월 2일, 8월의 첫 번째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조수아의 10년 후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나 뭐 3개월 전에나 조금씩 달라졌겠죠. 눈에 띄는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더라도 내 마음의 키가 점점 자라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변화이자 또 성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씩은 이런 생각도 해요. 아, 그래, 퇴보만 하지 말자. 나만의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더 좀 닮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나누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준희빈님 청하신 곡 사랑이야기의 돌보심부터 듣고요. 한웅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창수님의 신청곡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리고 안젤로니아님 청하셨던 김영우의 시편 21편, 황유리님 신청곡 간미연 황바울 시편 150 프로젝트 중에서 함께합니다.

감미연 황바울 시편 150 프로젝트 중에서 22번째 곡 함께 들었고요. 그리고 안젤로니아님 청하셨던 김영우 시편 21편 그리고 창수님 신청곡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한웅재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준희빈님 청하신 사랑이야기의 돌보심까지 다섯 곡을 배송해 드렸습니다. 4180번으로 청하신 곡은 손경민의 은혜 듣고요. 부이 샬롬 부이님 신청곡 러브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의 내게 강같은 평화는 송하은님의 신청곡입니다. 그리고 허유미님 봄보로봄님 청하신 위러브의 흘러흘러 이어지고요. 다솔님 청하신 김인식의 실로암까지 다섯 곡 함께 듣죠.

다솔님 청하신 김인식의 실로암이었고요. 허유민님, 또 봄보로봄님 청하신 위러브의 흘러흘러, 송하은님 청하신 온누리 뮤지컬 찬양팀의 내게 강같은 평화, 그리고 러브 내 이름 아시죠는 브이샬롬 부인님께서 청하셨고요. 4180번으로 듣고 싶어 하셨던 손경민의 은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부 마지막 곡 이삼선님 신청곡이에요. 예수전도단의 시선 함께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0: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실제하는 듯 보이는 것을 실제라고 믿어버린다. 우리는 진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우주의 저쪽 변두리, 가장 멀리 떨어진 별 뒤쪽에 아담의 시대 이전이나 마지막 인간 다음에 있으리라 추측한다. 물론 영원 속에는 진실하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사건은 지금 여기에 있다. 할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팀 루고 월십 함께 지어져 가네. 오동나무님의 신청곡 들으면서 주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도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전하는 주일 배송 시간으로 채워가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나월십 음반 중에서 우주여 나의 마음이 그리고 헤리티지 에스콰이어 면류관 가지고 문자 4715번으로 청하신 송정미 김명식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어지고요. 김연희님 신청하신 노상신 나를 통하여 여기 한 곡 더 이어갑니다. 장윤영의 바닷길까지 다섯 곡 배송할게요.

장윤영의 바닷길 방금 들었고요. 앞서 김연희님 청하신 노상신 나를 통하여, 송정미, 김명식 함께 부른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곡은 4715번으로 청하신 곡이었고요. 헤리티지 메스콰이어 멸류관 가지고 만나월십의 오주여 나의 마음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쉼을 위해 제주 올레길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내일 목까지 욕심내어 무리하게 완주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누워서 온몸에 통증을 마주했을 때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소망으로 드리는 기도는커녕 목적지에 빨리 당도하겠다는 집착으로 보낸 하루가 어쩌면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의 속도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순례자를 뜻하는 영어 필그림의 어원은 들판을 가로질러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속도의 문명을 잠시 내려놓고 두 발로 대지를 밟으며 오직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가 순례자입니다. 작가 밀란 쿤데라는 빠름은 망각과 하나이고 느림은 기억과 하나라고 했습니다. 속도를 줄여야 비로소 소중한 가치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터전을 떠나 길을 나선 길 위의 신앙에서 시작됐습니다. 속도에 저당 잡혀 정작 중요한 영혼의 소리를 잊은 채 살진 않나요? 잠시 속도를 줄이고 주님을 향해 천천히 걸으며 이미 가득한 내면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복된 날 보내시길 빕니다.

이춘수님의 신청곡 안성진 성령이여 임하소서 전해드렸고요. 앞서 김도현 남궁송옥 주만 따르리 김영범 말씀하시면 그리고 강명식의 그가 아시니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우성 목사님의 칼럼 느림의 은혜라는 글이었습니다. 잠시 인생의 속도를 좀 줄이고 주님을 향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미 가득한, 이미 받은 그 내면의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자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주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마커스, 주님은 산 같아서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치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아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4: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핵심입니다. 제가 인생의 모든 해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인생에서 성공만큼 실패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내를 사랑하듯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공을 해내길 바랍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 중에서 제리 맥과이어의 멘토 디키 팍스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다 물결을 거슬러 친히 걸어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두렵고 막막한 우리 앞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드러운 그 음성을 들려주소서. 의심을 거두고 저 먼 바다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인천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고요한 바다로 김성범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

또 없이 그저 예수를 따라 걸어갔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 발걸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서울 방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상지국의 음성으로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화밀리아 합창단의 하늘의 아버지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자비하신 예수여 김요한의 찬양이었고요. 주의 곁에 있을 때 이명숙의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보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조수아, 김정석, 조시영, 세연 함께하는 찬양이고요. 이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송승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영옥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연수와 성훈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곽현정이 부른 샤론의 꽃 예수 함께했습니다. 8월 2일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백의현과 구경순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요한의 음성으로 날마다 주와 멀어져 이상희의 찬양으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함께합니다. 먼저 손영진의 내 입술의 말과 홍의석의 찬양 하늘을 봐.

텅 비어 어둡지가 않다. 서쪽으로 이끌면 서쪽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이끌면 동쪽으로 끌린다. 이익을 향하면 이익을 향해 가고 의로움을 향하면 의로움을 향해 간다. 끌리고 내달림에 모두 마땅히 그 처음을 삼가야만 한다.

무인편 가운데 한 구절 정민의 18살 이덕무 중에서 발췌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빛으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하여 가는 길 주님이 계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613장 사랑의 주 하나님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이고요.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른 아침 햇살 비칠 때 443장 찬송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어서 CL 여성중창단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G2G의 Once Again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 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사람의 참된 기쁨과 성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기쁘게 받아서 살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 인생에 옷 입혀지는 것이겠죠. 오늘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의 옷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승리의 오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영안의 음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찬양하세,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접속곡 전해드렸어요. 8월의 첫 주일에 함께하며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하는 주일 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무더위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찬양으로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8월의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어제 오늘 정말 기록적인 폭염에 지쳐 쓰러지신 분들 일으켜 세우는 찬양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명식과 조화문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그리고 앞서 강명식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기뻐하라 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무더위도 우리 함께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일수록 여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모두 모두 힘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자 오늘 이삭줍기로 꾸며드리는 1부,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유리정은님 신청곡 크룩스의 오 마이 갓이라는 곡 남겨주셨는데 준비했어요. 세라별님께서는 저녁 늦게 먹고 걷기 중인데 그래도 낮보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찬양 들으며 걸으니 힐링 제대로인 듯 은혜롭습니다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무더위를 오히려 여름답다 더 뜨겁게 끌어안으시는 세라별님이신 것 같아서 멋지십니다. 엄지척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께 오늘은 정지연의 동행이라는 곡 준비하고 있어요. 스티븐님께서 8월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휴가 떠나시는 손님들 단체 주문이 많아서 구슬땀 송송 얼리는 하루였어요. 구슬땀 송송 열리는 하루였어요. 이제 시신캠프와 함께합니다. 흘러흘러 위로브의 곡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삭줍기 해봤습니다.

아직 여름휴가 떠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찬양에서 들려지는 이 풍성한 파도소리에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샘의 바다가 들려준 이야기라는 곡을 위로브의 흘러흘러에 이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두 곡 모두 시원한 바다가 떠오르는 찬양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위로브의 흘러흘러 그리고 정지연의 동행이라는 곡을 전해드렸어요. 송아리님께서 친구와 실컷 수다를 떤 것 행복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일상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뭐 눈치 보지 않고 친구랑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샥 풀리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친구 하니까 또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서 에이맨의 친구라는 곡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의 친구도 준비해 봤어요. 정승한님께서 홍천에서 골프장에서 조경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도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합니다.

에이맨의 친구, 아름다운 세상의 친구에 이어서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전해드렸어요. 고센마음님께서 아멘, 중고등부 때 모이면 함께 부르던 찬양들, 또 CCN캠프 이 시간에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때 주신 은혜는 큰 추억입니다 하셨어요. 자, 우리 모임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그 모임 가운데 나를 이끌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모이면 부르는 찬양곡들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곡이죠. 이제는 찬송가로도 만날 수 있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곡 일부 끝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오늘 1부 끝곡은 지수론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K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면 당신의 내면을 보고 강해지세요. 그러면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웅은 당신 안에 존재한다는 진실을.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히어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8월의 첫 주일에 함께하는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Worship and Praise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들으신 곡 바인 워십 밴드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고 주일에 딱 어울리는 찬양이죠.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찬미워십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1부는 이삭줍기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찬양 예배 시간 마련합니다. 브라운 워십의 찬양 괜찮아 먼저 들으시고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AJ 워십 김서진 피처링으로, 그리고 고백의 기도 힐링힐 워십의 찬양까지 함께합니다.

브라운 워십의 괜찮아, 또 찬송가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AJ 워십, 쉐임윌 워십의 고백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드리는 곡은 윈드 워십,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그리고 마커스 워십, 끝까지 따라가리라. 어린이 찬양도 준비했어요. 캠키즈 워십의 꿈의 씨앗도 이어서 전해드려요.

아이들 목소리 들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생각나네요. 캠키즈 워십, 꿈의 씨앗 들으셨고요. 마커스 워십의 끝까지 따라가리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윈드 워십의 찬양도 들어보셨어요. 남미 워십의 나 여기에 그리고 원웨이 워십입니다. 나주님 사랑해요.

남미 워십의 찬양 나 여기에 원웨이 워십 나 주님 사랑해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이렇게 찬양 예배 시간 끝곡으로는 뷰티풀 워십입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이 곡은 피처링으로 김명선 씨가 함께 하셨죠. 라이브 워십이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그리고 재미있는 퀴즈 시간 빵빵 퀴즈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승리하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들이여,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0: C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 출품한 올해 88살 신정순 은퇴권사님의 사연입니다.
3: 제가 척추협착증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다리 아파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잘 빼야 성경을 한번 써보자 하면서 책상 놓고 앉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뭐 쓰다 보니 새벽 3시, 4시까지도 써. 그동안에 전혀 통증이 안 왔는데 친구약 한 벌 쓰고 반 정도 쓰는데 저 척추협착증이 완전히 깨끗이 나와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안 쓸 수가 있습니까?
2: 2026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람 바랍니다. 전시 관람 문의는 02-2650-7942번입니다.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에게 여름철은 더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죠. 강아지들은 24도만 넘어가도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습도가 너무 높거나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산책을 하지 않는 게 낫대요. 땀샘도 적고 게다가 털이 있으니 당연히 더 더울 겁니다. 아스팔트를 피해서 잔디밭으로 걸으면 진드기 위험이 있어서 여름철은 이렇게 주의할 게 더 많죠. 강아지뿐 아니라 사람도 더위 먹지 않게 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온도가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습도까지 주의해야 하는 그런 계절 여름인데요. 그래도 더위도 추위도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순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불러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떤 날씨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첫 곡 축복의 사람 앨범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 전해드렸고요. 네, 같은 이름의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은 또 이렇게 가는군요 하신 조세피님. 네, 벌써 8월입니다. 8월 조수와 내가 너희를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조준모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구루터기님 지금도 차량 안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방송 듣고 계신지요? 지난주 교회 권용현 권사님 100세 생신도 잘 치르셨지요? 건강하셔서 주일마다 출석하고 계시고 일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전 교인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369장 신청합니다. 권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구루터기님이 남겨주셨어요. 권영현 권사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매일매일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좋아하시는 찬송가 축하곡으로 들려드릴게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대환이 불렀고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복근이라고 아이들을 줄이셨네요. 그 큰일을 행하신 신청하신 곡 주일 은혜 받은 찬양인데 다양로 가족들과 나눕니다 하신 이곡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희는 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바다로 훌리언 앨범에서 들었고요. 예라머십 앨범에서는 그 큰일을 행하신 이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또 약간 늦은 곳은 다음 주까지 여름 성경학교 이어질 텐데요. 그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라 그런지 은혜가 넘칩니다 하시는 362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강찬이 부르는 하늘을 봐.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캐스팅 크라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아이디 배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098번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사랑 이야기 몰랐어요.

지금 들으신 이 곡은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라는 곡이었고요. 1000번째 정성원 김영우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진아의 목소리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으셨어요. 1부 끝곡 위러브 앨범에서 들려드릴게요. 찬양하라.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0: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8월 첫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매추감사절로 은혜롭게 시작했던 7월 한 달 동안 무더위와 폭우로 힘겨웠던 우리에게 8월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명 감사와 기쁨으로 이 여름을 보내리라 다짐했는데 무엇이 그리도 분주했는지, 몸이 움직이는 자리에 영혼이 미쳐 도착하지 못한 듯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8월에는 한숨 돌리며 시원한 바람으로 땀방울을 닦아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크게 찬송을 따라하며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던 시절처럼 우리 심령의 섬김과 사랑의 파도가 물결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쉬어가는 한여름에도 맡은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빛과 소금 같은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소서. 이 여름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해 지역에 우리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지구 반대편에서 폭염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병상에 있는 환자들과 돌보는 가족들이 여름 동안 지치지 않도록 두 손 꼭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2부는 당신을 향한 기도 드리고 있고요. 이어진 곡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조수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라니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주리가 부르는 치유의 노래.

치유의 노래에 이어서 예수나의 치료자는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진희님, 아들은 동네 가까운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저는 버스로 3, 40분 정도 가야 하는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또 사랑스러운지요. 이제 그 아이의 아빠가 교회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꼭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아마 더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셨는데요. 네, 진희님 남편분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들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 주님을 만나 그 삶이 새롭게 되는 일을 주님께서 더 바라시니까요. 진희님의 남편분이 그 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추명자가 불렀고요.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했습니다. 청소하는 영배신님의 신청곡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한웅재 목사입니다.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이어서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 곡은 황유리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듣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곡이 있어서 연결해서 들려드리려고요. 김태형이 부르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은혜로 김태영이 불렀고요. 샬롬 노래 선교단 앨범에서 이 작은 나의 빛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안성진이 부르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행복은 구름 위에, 행복은 하늘 위에. 위를 보며 걷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슬픔은 별 뒤편에, 슬픔은 달 뒤편에. 위를 보며 걷자,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사카모토 규의 노래 위를 보며 걷자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가난한 농가 출신의 감리교 목사인 키숌입니다.

기쇼문 무려 1200여 편의 시를 썼는데 창작 찬송시는 10여 편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성경 구절들을 의역한 것이었습니다. 기쇼문 평소 가까이 지내던 작곡자에게 내 생애 중 대부분은 정말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찬송을 쓰기 위해 성경에서 소재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는 기숀 목사가 예레미야애가 3장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 그 성경 내용을 의역한 것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0: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영호나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호나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것입니다. 세상의 모난 곳을 부드럽게 다듬게 하소서. 숨이 멈춘 곳에 숨결을 불어넣게 하소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신이 신용란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횃불 합창단이 부른 내 주여 뜻대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만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증인으로 삼고 이 기도를 이어갑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이장희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신영조의 음성으로 내 주의 보혈은,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주 믿는 형제들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의 말씀 듣고서 인명희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아름다운 본향 아이노삽 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김정승의 찬양으로 내 맘이 낙심되며 먼저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먼저 이혁진의 주가 일하시네. 이어서 이슬은입니다. 주 나를 아시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여 우리 무리를 CBS 중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드보라 메이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강용기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토브워십의 곡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8월 3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65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65편 8절의 말씀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오늘은 아침과 저녁이 즐거운 인생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아침을 맞는 설렘과 저녁에 드는 행복을 아시는지요? 아침과 저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삶의 한 단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침과 저녁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이며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그렇게 훌륭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산과 강이 아름답고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룹니다. 사계절 자연의 변화와 흐름은 그 안에 모든 생명을 건강하며 충만하게 합니다. 평생을 제자리에 사는 꽃과 나무는 물론 끊임없이 오가며 살아가는 동물들과 새들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며 입히십니다. 김종혜 시인은 봄은 환하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하늘에다 전기 스위치를 꽂기 때문이다. 30쪽 밝기의 전구보다 더 밝은 꽃들이 이 세상에 일시에 피는 것을 보면서 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오늘 아침 느닷없이 봄은 와서 내 눈을 눈부시게 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 하셨던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밤을 통해 매일 삶과 죽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즐거운 아침과 저녁으로 맞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받고 우리 인생과 삶을 조금 단순하고 소박하게 설정하십시오. 그것이 마침내 훌륭하고 멋진 우리 인생의 서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아침과 저녁이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요히 머리 숙여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곡이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유창원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어서 이윤화가 부른 아무 흠도 없고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박기영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들으시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할게요.
2: 이거
3: 연습이에요?
2: 우리끼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의 자녀 이삭도 야곱도 그의 수많은 후손들도 그들이 만들고 계획한 삶을 살 수 있었던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득한 열심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했겠지만 대부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이야기가 단편 소설과 같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홍명직 한슬기의 오늘만큼 걷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늘만큼 걸어갑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명지 홀리 보이스의 곡으로 들었고요. 박동현의 음성으로 언약의 주 하나님 전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로 간유산균
0: 세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향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워십 프론티어의 새 힘 얻으리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신기한 양식이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른 자리마다 하얀 서리처럼 만나가 놓여 있었죠. 더도 덜도 아닌 꼭 필요한 만큼만 그날을 살아가기에 딱 맞는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8월입니다.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루치의 만남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만 있다면 이번 한 달도 우리 영혼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촉촉하리라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미니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세 곡이었습니다. 사랑꾼님께서 안녕하세요. 7개월 동안 사정상 퇴직하고 농장에서 작물들과 씨름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3665 문자 주신 분도 안녕하세요. 어제 홍천 기도원으로 전교인 수련회 와서 저녁에 고기 파티하고 와 호박만두 빚어서 먹고 모두 고라 떨어졌어요. 안개 낀 길 찬양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란 인사를 항상 하는 인사로만 건넬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야겠어요, 여러분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동안 안녕하셨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최근에 더위를 살인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무서운 더위란 뜻이죠. 어제도 42.5도를 기록한 지역이 있었고 예보상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계속 뭐 36도, 37, 8도 이어질 텐데 자, 여러분과 저의 8월 목표는 이거 한 가지로 정하죠. 하루하루 건강하게 무탈히 이달을 끝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 네, 이걸로 정하기로 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에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흑인 연가 가수 마할리아 잭슨,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순복음 현님, 나는 지난밤에 출근을 하면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어요. 가을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낍니다. 예, 진짜 이 8월 달력을 들여다보니까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도 있고요. 곧 절기상으로는 입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월에는 지금 가을 절기 입추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처서까지 있다는 거. 아, 달력을 한 장 넘겼더니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네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목소리는 가을을 닮았죠. 페르난도 오르테가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러시아 연해주의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 정부청사 인근에는 365일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영원의 불꽃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연해주 출신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영원의 불꽃. 이 불꽃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상징이고 정부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꽃도 있는데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떨기나무 안에서 타오르던 꺼지지 않는 불꽃. 80세의 모세는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이 있습니다. 어릴 때 품었던 꿈, 신앙적으로 느껴온 거룩한 부담, 혹은 특별한 경험과 기억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이겠죠. 오래전부터 이상알이 많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한편에서 타오르는 불꽃. 가까이 지켜보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

여러분은 감사하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노래가 끝나자마자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당황스러우시죠?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뭘까? 감사하지 않는다. 불평하다. 일 수도 있지만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길 때 감사를 잊게 되겠죠.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으니 일상의 순간들을 감사로 채우면 이 힘든 8월을 마음 건강까지 잘 챙기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 has made me glad.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8월 3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6891 뒷자리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의 신청곡 That's Life 일부 끝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4월엔 잘 나가다가 5월에는 곤두박질치고 6월에는 다시 정상에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인생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That's Life 이런 노래입니다. 원래는 프랭크 시나트라 곡인데요. 오늘 저는 마이클 부블레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

0: 나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메들리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열었습니다. 7128님께서 휴가 끝나고 일찍 출근해서 주차장에서 문자합니다.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Amazing Grace 신청하시면서 언제 들어도 너무 좋은 은혜 되는 곡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지런하시네요. 휴가 끝나고 몸이 찌뿌둥하실 만도 한데 더 일찍 출근하셨어요. 일할 때가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참 좋아요. 이 일, 노동, 우리가 매일 하는 건데 매일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싫다면 아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 물론 피곤하고 힘드실 때도 많겠죠. 그런데도 대체적으로 나의 일이 마음에 들고 또 일할 때가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7128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갈게요. Amazing Grace, Glen Campbell 버전.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추억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별빛나라님 오셨어요. 얼마 전에 1부만 듣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할 때는 옆에 채널 표준 FM의 박성태 뉴스쇼 들으러 가셨을 때 그 별빛나라님 주신 1부 사연을 제가 2부에 소개했었나 봐요. 근데 정작 본인께서 못 들으시고 다른 분들이 알려주셨대요. 또 서로 개인번호 주고받은 분이 계셨나 봐요. 별빛나라님 사연 나왔다고 톡으로 알려준 벗이 계셨다고요. 못 들으셔서 아쉽지만 별빛나라님 기억나요. 그 포항

애청자분 맞으시죠? 포항을 이렇게 재미나게 써주셔서 포항을 팡이라는 한 글자로 써주셔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우리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터치 한 번으로 채널 변경이 가능하니까 음악 FM도 갔다가 표준 FM도 갔다가 이렇게 조이도 오시고 또 이렇게 조이에만 계시라고 붙들어 놓을 수는 없어서 물론 저와 함께 제일 오랜 시간을 계셔주시면 좋죠. 아롱별님께서 우리 아롱별님 다니는 교회 성가대에서는 성가대에서 찬송가로 찬양을 한대요. 이번 주 특송곡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요. 준비했습니다. 미콘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중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사랑을 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고 여기면서도 내 것을 포기하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무기를 잃어버린다 생각합니다. 결국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는 주도권 다툼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랑이 왜곡됩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이상한 평등이 찾아옵니다. 서로서로 종노릇 하려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뜻인데요. 사랑하기에 희생할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면 주도권 다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이기려고만 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욕심은 내려놓고 그저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40번째 묵상 왜곡된 사랑의 방식 주도권

라이브 버전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였습니다. 아침 일찍 처음으로 찬양 들어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 승리하신 장지영님.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하우스 안에 참깨 농사 지은 거 수확 중인데요. 땀이 줄줄 나네요. 내리사랑님. 힘드셔서 어떡해요.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정말 가만히 있어도 힘든 날씨인데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휴가 가시네요. 동해로요. 꾀소금님. 잘 다녀오시고. 축복이 할배님은 오늘 쉬는 날이십니까? 평소엔 출근하면서 들었는데 오늘은 간만에 연차 내고 쉬는 날이라서 8시까지 끝까지 들으실 수 있대요. 축복이 할배님이시니까 손주가 축복이인 거죠. 축복이가 방학해서 와 있다고요. 아휴, 좋으시겠네요. 또 꽁디님께서도 휴가 중이십니다. 경주에서 듣고 계시대요. 어제 오후 예배 후에 출발해서 오신 거고 이제 내일 올라가려고 하신답니다.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집 떠나서 듣는 게 이렇게 새롭다는 걸 느끼네요. 아유, 그럼요. 꼭 휴가를 해외로 가란 법이 있습니까? 집 떠나면 휴가죠. 그리고 경사 소식이 있군요. 둘째 외손주 임신 소식 자랑하고 싶으시대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아기가 나온대요. 휘트니 휴스턴 목소리로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흐르는 동안 저는 오늘의 끝곡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피트니 휴스턴이 부른 예수 사랑하심은 8014 문자 주신 분은 예수 사랑하심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라고요. 잘 됐네요. 오늘 아침 나와서. 윤채연님, 어제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교회 장로님께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안 하던 기도도 했습니다. 인자하신 장로님인데 너무

아직은 젊으신데 아직까진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기도드렸어요. 다행히 회복 중이라고 하시네요. 자유로 장로교회 서혁 장로님 건강하십시오 하면서 What in the for grace 은혜 아니면 신청하셨어요. 윤채연님. 네,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저 약속한 거 한 가지 있죠. 우리들의 이번 달 목표는 한 가지다. 폭염 속에서 무조건 건강하게 한 달을 나는 거.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

0: 아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고 할 만큼 매 순간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진짜 많잖아요. 예, 뭐 점심 메뉴부터. 8월이 시작된 이때 역시나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나만의 기준이 명확하다면 선택하는 게 조금은 수월할 것도 같은데 어떠실까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옳은 걸까? 하는 기준도 필요하겠지만요. 누군가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게 건강한 일인가? 다시 말해서 뭐 음식을 먹을 때나 어떤 물건을 살 때 혹은 어떤 만남을 가질 때 그 시간, 그 일들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인지 살펴보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새롭게 시작된 8월! 또 폭염, 무더위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게 될 텐데 이왕이면 내 삶에 긍정적이고 또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들에 내 마음, 내 시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곡이었어요. 잘 주무셨나요? 오늘 월요일 아침 시작이 됐는데 연일 이어지는 이 폭염 너무 덥죠. 양산은 기록적인 이 무더위 42.9도인가를 찍었대요. 지금 뭐 나흘 연속, 4일 연속, 지금 뭐 40도를 넘기는 엄청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샬씨 가족 계신 그곳은 좀 어떤지, 예. 이 더운 여름 잘 나고 계시죠? 예. 삼복더위 중인데. 민주맘 님도 정말 더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들 지치지 말고 이겨내봐요. 라고 남기셨고요. 우리 주주맘 님도 무더운 여름이네요. 그죠? 아침인데. 아침인데. 27, 8도를 가뿐하게 찍고. 덥습니다. 진짜. 이제 고비겠죠? 지금이 절정일 겁니다. 진짜. 딱 그 피크. 이제 점점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 피크 찍고 또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예. 아침 햇살님은 지난주보다 출근길 버스 안이 휑하네요. 라고 남기셨고요. 무더위도 피크, 휴가도 극성수기. 예. 딱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선택과 관련해서 오프닝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혹시 정하는,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나? 아니면 이게 나에게 옳은 길인가? 손해는 좀 덜한가? 다 따져보겠죠, 우리는. 예. 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그 안에 건강한 것인지 이것도 하나 살포시 넣어서 고민해보시면 좋겠다. 예. 건강한 일인지 내 삶에, 내 영혼에 건강한 만남인지, 예. 이런 거를 한번 탁, 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지난 금요일부터 약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딱 왔는데, 오래된 컴퓨터를 쓰고 있었어요, 집에서. 근데 자꾸 이게 먹통이 되네? 예? 다운되고. 그래서 인터넷 그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 한번 이것도 한번 설정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결국 컴퓨터가 고장이 났네요. 아, 혼자 막 만지다가 뭐가 잘못됐나 봐요. 예, 먹통이 돼가지고 아, 그때 그냥 얼마나 당혹스럽고 그냥 냅둘 걸, 예, 그냥 사람 부를 걸. 아, 나의 선택에 대해서 약간 자괴감이 들면서 심지어 나는 공대 나온 공대 출신인데 왜 이럴까 막 아 이런 후회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인생 전체로 딱 보면 또 이런 선택의 기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항상 뭐 옳은 또 건강한 나이스한 선택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컴퓨터는 여전히 먹통이지만 제 마음속에 아, 그래도 감사한 건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거,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최고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 위안이 좀 되긴 했지만 지금 컴퓨터는, 예, 집에 있는 제 PC는, 예, 먹통인 상태입니다. 어, 스트레스 받아. 아, 나 진짜. 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컴퓨터가. 아, 아무튼. 최토담님께서 작년 입추 때 밤기온이 꺾였대요. 라고. 아, 그런가요? 올해도 입추 매직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입추 매직. 예. 코스모스님, 오늘부터 일주일 휴가입니다. 저희 원장님께서 매년 의료 선교 가셨는데 올해도 무사히 잘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 후반에 남편이랑 캠핑 가려고요. 라고 남기셨고.

캠핑도 예 좋죠. 예. 방그리님 우리나라도 40도를 넘기는 여름을 갖게 되었다니. 우와. 예 남기셨는데 사실 40도는 이게 약간 비현실적 이게 느껴지죠. 아프리카랄지 뭐 적도 주변에 있는 나라 뭐 혹은 동남아시아에서만 40도를 찍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지 대한민국에서 와 그렇습니다. 홍구선님 저 휴가 끝났습니다. 그냥 집에서 잘 쉬었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게 실속 있게 예,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오히려 더 부대끼고 힘들고 돈 많이 나가고 이러니까 휴가 때 그냥 시원한 에어컨 선풍기 바람 쐬면서 집에서 쉬는 것도 아주 실용적인 예, 선택이었다 싶습니다. 리즈 헨님도 너무 더워요 와주셨고 예. 그래요. 선유님 5일간의 휴가 끝났습니다. 출근길에 샤시를 들어요. 충전 한 줄 알았건만 출근하려니 실례요. 샬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 샬시의 왕파워를 또 예, 드려야죠. 좋은 곡들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예. 자, 2시간의 배경음악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우리 샬시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문자 참여는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다 좋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이 곡 듣습니다. 예. 소리의 뉴 스타트.

프로비던스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전해드린 것뿐만 아니라 예, 난입했네요 제가. 참다 참다. 아, 소리엘의 뉴 스타트부터 약간 고조가 되더니 웨이홈의 달리기 때는 정말 아 이거 참을 수가 없었네. 예, 같이 고백하고 싶은 마음에 마이크를 열고 예, 좀 달려봤습니다. 그리고 프로비던스 월십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예. 너무 좋죠. 원래 한 곡만 난입한 것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예, 두 곡을 연속으로 제가 예, 함께했네요. 와, 두 곡을 연속으로 훈디와 함께 예. 또 월요일이니까 또 좀 잠도 깨고 텐션도 좀 드리고 또 휴가 마치고 또 복귀하시는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분들 적응하시게끔 조금 달려보았습니다. 6332번님 휴가 끝내고 일주일 만에 출근길인데요. 파이팅 할 수 있는 찬양 고마워요 라고 남기셨고 사실 휴가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월요일. 민주맘님 아 이거 부흥회인가요? 쭉쭉쭉 이어나가지 뭐 라고 남기셨고요.

우리 방글이님도 같이 달려요. 예. 해피플레이스님께서도 함께 해주셨고. 훈디에 같이 찬양하실래요네요. 그렇죠. 약간 게릴라성으로 하게 됐습니다. 봄보로봄님 출근 준비 중 방송 됐습니다. 하다샤님도 와주셨고요. 예. 월요 부흥에 좋습니다. 예. 선유님 또 난입, 훈디 또 난입. 지하철에서 소리 내서 웃을 뻔. 예. 이때는 이제 같이 달려주셔야죠. 예. 아, 일하면서 듣겠습니다. 남기신 분 계시고. 아버지께로니 오늘도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제제나나님, 아, 난 너무 좋은데 라이브.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곡 같이 부르는 거죠. 뭐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높여서 예. 하셔도 좋고요. 예. 우리 도레미파 보라시도님께서 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불평하다, 띠, 당연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것. 아, 맞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감사를 잃고 당연하다고 여기면 삶이 불행해지고 계속 목마르고 다른 걸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그렇죠. 감사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잘 또 챙겨야겠어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진짜 감사를 잃고 있었네. 지난 며칠 동안 아 너무 힘들었었어요. 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감사를 선택하기 오늘 첫 곡 딱이네요. 오늘도 휴가예요. 집에서 그리고 선풍기 앞에서 쉼의 시간을 보내면서 샬시를 듣습니다. 괄호 열고 근데요 두산 배워서 진짜 잘하던데 가을 야구 예약인 듯합니다. 괄호 닫고. 아, 또 디펜딩 챔피언 LG 트윈스 팬이신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아, 두산을 또 이렇게 아, 살짝 립서비스 아닌가요 이거? 예. 그래도 LG가 3등이잖아요. 두산은 4등이고. 예.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리스펙하면서 예. 그렇게 예. 같이 가을 야구 선선할 때 같이 야구하면 좋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오늘 또 낮 12시에 하는 463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안녕하세요 님께서도 와주셨고 컴퓨터 훈디 바꿔요. 때가 된 겁니다. 서터레스 받지 말고 때가 되면 예, 바꾸시는 거죠. 3박 4일 여전도연합회 교육 가려고 터미널로 가는 중입니다. 피서를 시원한 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라고 경북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계시는 중이시군요. 네. PKJ1225님께서도 아주 은혜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한나처럼님도 와주셨고 재우, 재우야 고마워. 용일이꺼님도 흥겨운 찬양 너무 좋습니다. 남기셨어요. 럭키님께서도 감사하는 하루로 오늘 살아가요 남기셨고 하늘소망님 또 해즈로님 어제부터 내일까지 중등부 수련회 기간이에요. 이 더위에 모두 안전하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크레이브의 이 곡 들을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민호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였고요. 앞서 심형진 비 준비하시니 이 곡은 닉네임 주사랑님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듣고 싶어요. 시원한 성령의 단비도 함께 내리기를 하시면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예향 기획 프로젝트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리고 크레이브의 오늘 집을 나서기 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우리 2262번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어요. 속초도 열대야에다 낮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는 그래요. 첼시 들으면서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아침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들려주셔요 하셔서 청하신 곡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곡을 이어드렸고요. 우리 6332님께서 우리 남편이 컴퓨터 기사인데 못 고치는 컴이 없을 정도의 실력, 부럽다. 다 그냥 꿰고 있다는 거잖아요. 와, 훈디 집까지 출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네. 근데 참고로 저희 집은 경북 안동입니다. 라고, 멀리, 안동에서. 예. 안동의 맥가이버. 못 고치는 컴퓨터가 없는, 야, 금손. 진짜 부럽습니다. 저는 이런 엔지니어 분들 보면은 약간, 존경심이 들어요. 예. 딱 원인 진단하고 아하 여기 지금 뭐 SSD가 좀 문제네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전문용어 쓰시면서 메모리를 좀 옮겨 뭐 이러면은 저는 그냥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야 나는 만지는 것마다 족족 다 파괴가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마음 같아선 저도 진짜 모시고 싶은데 너무 머네 안동이면. 예. 경북 안동에 우리 순돌이 아버지 화이팅! 올여름 잘 나십시오. 예,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출장 가시면 또 덥고 지치고 그럴 수 있거든요. 8115번으로 훈디 여기 목포예요. 저희 집 새 뚠빵이들이 아빠와 휴가를 떠났습니다. 휴, 이제 한숨 돌리고요. 찬양 잘 들으며 밀린 집안일도 하고 저만의 휴가를 즐길랍니다. 더운 날씨 육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응원 전해요. 남기셨고 혼자만의 시간을 또 이렇게 득 하셨습니다. 예, 잘 누리세요 이 시간. 오뚜기님 드디어 우리도 휴가 왔어요. 딸내미가 휴가 떠난 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나는 출근하는데 다 나만 빼고 가. 예, 너무 부러워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사연 보내자 사연 띄우자 라고 해서 남깁니다. 저희는 남해로 왔고요. 오늘 하루 우리 네 식구가 지지고 볶으며 재미있는 시간 보낼게요. 라고 남해에서 네 가족 좋은 시간 잘 보내세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 사진도 잘 찍으시고 예, 바다도 또 구경하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좋은 씨앗 이 곡 듣죠. 내가 산을 향하여

좋은 씨앗에 내가 산을 향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아, 지금 이 사연 보고 지금 빵 터졌는데 닉네임 민건하데디님께서 저는 에어컨 청소하느라고 그거 뜯었다가 이제 청소를 마치고 다 조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피스 조각이 한 20개쯤이 남더라고요. 리모컨도 안 되고 하시면서 아, 야 이거 그러니까 청소하려고 다 뜯었는데 다시 조립했는데 뭐가 남아. 예, 아이고. 예. 저랑 비슷하신 분 여기 계셨네요. 예. 심히 위로가 되네, 내가 또. 아, 이 사연 보고 아, 어찌나 그냥 배가 아프든지. 아. 그러니까 조립은 해체의 역순이다. 이거 알겠어요. 예, 아는데 항상 뭐가 하나 비어. 혹은 남거나. 이럴 때 참 난감하죠. 예. 리모컨도 안 되고. 그러면 그걸 그러길래 그걸 왜 뜯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에서. 아, 잘 한번 다시 한번 뜯고 조립해보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리티리티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지난주 목금토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현장 영상 봤는데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수련회 때 찬양했던 We Love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신청합니다. 남기신 곡 흐르고 있죠. 이 곡 1부 마지막 곡이고요.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넌 정말 고운 마음씨를 가졌으니까 나하고 약속 하나 하자, 제제. 앞으로는 네가 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얻어오는 거라면 모르지만 말이다. 약속하겠니? 약속해요, 선생님. 하지만 병은요? 늘 비어있어야 하나요? 이 병은 결코 비어있지 않을 거야. 난 이 병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게 이 꽃을 갖다 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의 학생이라고. 그럼 됐지? 이제 선생님은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내 손을 놓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가봐라,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J.M.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머리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눈을 맑게 하시며 나의 코가 온전한 호흡을 하게 하소서. 나의 입으로 건전하게 하시고 나의 심장이 활기차게 하소서. 지금 나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충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처음의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오늘 하루 제 몸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사랑과 생명의 모든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